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이 일곱 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불쌍한데 왜 몰아냅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이 일곱 부족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늘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와 그의 후손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일곱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몰아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방 애굽 땅에서 객으로서 400년 동안 사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땅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거다.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400년이 차면 애굽의 하나님이 큰 열 가지 재앙으로 징벌하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은금 폐물을 다 구하여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갈 것이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 4대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가고 거기에 이 일곱 부족이 살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하면 계속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이 죄악이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못 멸한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할 것이니까 그때 내가 이 일곱 부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일곱 부족은 죄악 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원래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축복받고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잠시 가나안 땅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가 다시 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시 얻게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애굽 땅은 저 나일강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제는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왜 몰아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본 주인인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이 가나안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 속에

죄악을 일곱 부족을 조금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정리하고 끊으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토함받지 않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원주민 몰아내라. 즉 죄악을 내게서 멀리해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 돼요. 일곱 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에서는 그 일곱 부족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17절, 곧 헷족 속과 아모리 족 속과 가나안 족 속과 브리스 족 속과 히위 족 속과 여부스 족 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일곱 부족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제거해라, 죽여라. 그리고 18절, 왜 일곱 부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일곱 부족을 살려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면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토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죄악을 행하는 일곱 부족을 완전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도 살렸고 다른 족속들도 조금 남겨두었어요. 왜? 이것들을 통해서 종으로 좀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하려고 남겼어요. 그런데 이 남긴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보냐면, 55절에 오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일곱 부족 중에 좀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 남겨지지 아니한 남은 그 부족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부족 중에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죄악들을 다 정리했는데 조금 남겨둔 게 있어요. 나 이거 죄 끊었어. 나 이거 끊었어. 근데 아직까지 내 욕심껏 좀 부려먹고 싶어서 이익이 되니까 좀 끊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기라. 일곱 부족에게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생각한 것을 남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진멸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부족을 다 진멸해야 돼요.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일곱 부족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말고 다 제거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곱 부족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녀자들을 죽여서 되겠느냐, 이 어린아이들 죽여서 되겠느냐고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부족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죗덩어리들 가차없이 인정사정 두지 말고 다 정리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토하지 아니할 거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은 원주민 진멸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오랫동안 묵었던,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재되었던 그 죄악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할 일 둘째, 우상과 산당과 이것을 없앨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과 산당을 없애라.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만 죽이고 우상 그대로 놓고 또 산당도 그대로 놓고

바알의 석상도 그대로 놓고 하지 말고 원주민들 죽였으면 그들이 죄 지었던 그 우상과 산당과 목상들 그것도 조차 다 없애버리고 헐고 없애라. 그러면 여기 우상과 산당, 석상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우상인데 우상은 곧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 둘째,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은 다 쫓아냈어. 다 죽였어. 그런데 산당은 그대로 있어. 목상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우상, 이 죄의 근원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것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이 제3대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 제4대 왕이에요.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했고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바알, 아세라, 석상, 목상, 산당, 신상, 뭐 특별히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 만들자 태후의 자리를 패여버리고 그리고 그 목상을 막 불살라서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고 여호사밧도 그 아사가 미처 헐지 못했던 산당들까지도 다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아사 나라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땠습니까? 크게 평강했고 사방에 평안했고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고 많은 조공들이 와서 은금이 넘쳤고 그리고 이 아사 나라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점점 더 강대해졌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죄를 지켜야 하는 이 탐심, 세상적인 욕심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강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목상, 산당, 이 석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이걸 못 받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런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곧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석상을 그리고 주상들을 다 없애고 헐어버려야 돼요. 산당들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죄를 지켜야 하는 원인 제공,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원인 제공, 즉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이거 다 제거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서 축복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만약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린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자,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의 기업을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적인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지옥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 십계명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가지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갑니다. 지킴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보니까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에게는 재산 팔아

가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 청년은 돈에 대한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그것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만 진멸하면 되지 왜 산당까지 제거하라 했을까? 원주민들만 없으면 되지 왜 목상들까지 다 제거하라 했을까? 원주민은 없어지겠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들 따라서 너희들도 우상 숭배할까 봐 원주민 그 우상 숭배의 제거, 원인 제공이었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태가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드라빔을 아니면 뭐 바알 주상을 아세라 주상을 나 안 섬겨 안 섬겨 하고 가만히 두고 있다 보면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상 숭배해. 그러면 죽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제공이었던 내 안에 있는 탐심까지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 철저하게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셋째, 지파의 수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 이 말은 그 지파가 숫자가 적으면 적게 받고 많으면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해요. 어떤 지파는 좁은 땅을 차지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지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었어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 주신 기업이 적든 많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일곱 부족들이 다 몰라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자,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하고 막 쫓아가서 깃발을 먼저 꽂는 지파가 차지하거나 아니면 막 먼저 점령한 지파가 아니면 힘 있는 지파가 차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니 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너는 저 강가를 차지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제비 뽑아서 주셨지. 제비 뽑아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바산왕 옥과 또한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때 그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가나안 땅에 말고 여기서 기업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기업 주어요. 그럼 아홉 지파 반 남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장은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지파장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 불순종이 할 때 이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지파 반이 남아있어요. 땅은 다 점령했는데 그 일곱 지파 반은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수아 18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준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일곱 지파 반 너희들도 이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지파에 3인씩 선정해서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요. 지도를 그려와라.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3인씩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지도를 그려요, 지도를.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일곱 지파 반이니까 여덟 개의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앞에 여덟 개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그린 대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제비 뽑아.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제비를 뽑지 말든지 참 이게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또 어떻게 주셨다고 했냐면 54절에 오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 주되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임으로 내가 너에게는 이 축복, 너에게는 이 축복, 너에게는 이 땅, 그냥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려라 그래요. 지도를 그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어라. 너희 안에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소망,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제비 뽑았는데 내가 그린 그림 그걸 뽑게 만들어. 그린 그림을 지도를 뽑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비전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작게 그렸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렸을까?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내가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은 제비 뽑아 주셨다는 것은 그 그린 지도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지도를 멋있게 그려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이왕이면 큰 꿈 꾸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그 지도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오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여호수아가 뽑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지파 반이 그린 지도대로 제비 뽑아 주었는데 공교롭게 작은 숫자가 작은 지파는 작게 그렸어요. 숫자가 많은 지파는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었고 어떤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의 땅이 작아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하고 왜? 큰 사람, 큰 지파는 먹고 살 식솔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큰 땅 줘야 돼요. 작은 지파, 작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내게 식솔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땅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남들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 더 넓은 땅 주었으면 나는 감당도 못해. 그것 때문에 죄지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것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오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작은 기업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내게 좀 넓은 기업 주셨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내게 그만큼 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넓은 기업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그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남들 부러워서 날마다 손가락 빨고 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큰 땅을 받을 자격이 되면 준비되면 좀 더 큰 땅 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내게 주어진

0: 이 삶의 이 기업을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훨씬 더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는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세 가지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세 가지 일입니다. 첫째,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죄악 덩어리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 주상들 다 제거해라. 죄의 원인 제공이었던 탐심, 세상 욕심들 그거 다 제거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거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알맞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분주한 시기를 한참 보내시거나 이제 마무리를 하시거나 이럴 텐데요. 아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따뜻하게 만나는 자리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기억을 얻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프로그램보다 어쩌면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교사, 완벽해 보이는 어른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커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까? 우리 반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커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킬까? 이런 마음들이 깊어질 때가 있죠.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학교를 섬기는 교사, 부모 세대, 봉사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6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경남, 고성, 화동남부, 경북, 청송, 영덕, 봉화평지, 전남, 장성,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 홍도, 나주동남부, 구례평지, 고흥남부, 전북, 고창, 임실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높이를 맞추고 다시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로 가는 아이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한 아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아이 삶에는 오래도록 남는 빛이 생깁니다. 신앙교육은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어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일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 말보다 어른의 말보다 우리의 정서와 태도에서 신앙을 배우니까요. 다음 세대가 주님 품 안에서 자라도록 교사와 부모 세대가 지치지 않도록 교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동산이 되도록 기도하는 오늘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당에 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이지만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있죠. 오늘 교회 가는 길,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찬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득 누리시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7월 26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국립합창단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세은의 교회 주의 빛 찬양대에 주님께서 세운 교회 믿음 위에 교회 세웠네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찬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예배당, 교회에 대한 마음 더 절실하게, 소중하게 느끼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 이 교회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좁은 길 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관련된 찬송 또 전해드릴게요. 932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찬미님의 교회.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대 앨범에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들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소리엘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3814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월광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몸짓을 넘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강무의 모든 예배를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달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니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광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월광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울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왕노릇하던 죄악과 허물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월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예습관에 얽매여 육신의 만족을 쫓았던 삶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샘을 허락하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

존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월광교회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은 월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세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음 50년 오직 예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사역과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관계의 아픔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시며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평신도사에게 모든 자리에서 의를 실천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샤론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와 교제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건을 대할 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은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한 상상하기조차 꺼려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짧지만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간다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땅끝에 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 사건 또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또 귀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동안 상종조차 하기 싫었던

내가 멸시해왔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유대인인 베드로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건넬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일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먼발치에서 보면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임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의미,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제자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선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에게 가서 로마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은 그러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을 보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의 뿌리는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그 혈통을 따라 나에게 구원의 은총,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저 사마리아 사람이나 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 보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 보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 그 편견, 그리고 그 관성이 모두 다 붕괴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고백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은 땅끝의 개념을 땅끝에 사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35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나라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고정관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이 다 깨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타의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고정관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래 자리 잡고 그냥 그것을 내가 용인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 짐을 싸서 잠깐 공부하겠다고 외국에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고 영국의 런던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웠을까요? 처음으로 피부가 까만 사람을 봤어요. 처음으로 아랍 사람들을 봤어요. 참 시골 사람답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은 모두 다 저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미디어,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봐왔던 것은 피부가 좀 진한 사람들은 생각해 볼 때 어디선가 총이나 칼을 꺼내가지고 누군가한테서 돈 달라고 할 것 같고 좀 그보다 좀 덜 그런 아랍 사람들은 혹시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테러리스트는 아닐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딱 공항에 내렸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보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보다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들 막 크고 왠지 험악하게 느껴지고, 아, 상당 기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어떤 시각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하나의 관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되는 그 모습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를 딱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딱 만나보니까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본문 앞 2절에 보니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앞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2절에서는 담백하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경외심이에요. 우리는 늘 반응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맛난 음식을 먹고도 와!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엎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외심이 그의 삶을 어떻게 끌어갔냐면 경건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으면서도 깊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그 삶이 경외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경건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그 중심이 또한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함께 머무는 모든 식솔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지? 어느 가정마다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집을 들어갔더니 온 가족의 얼굴, 온 가족의 태도,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까지의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 속에서 여느 다른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를 베드로가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 보니 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큰 충격을 받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반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순사가 동네 사람을 구제했다. 좀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어떤 지위를 갖고 식민지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해요. 수탈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축적한 부를 가지고 로마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요. 저 좀 로마로 끌어당겨주세요. 좋은 자리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수탈하고 수탈한 많은 물질을 로마에 보내고 그래서 많은 식민지 사람들은 이 식민지에 와 있는 로마의 군인들 또 정치적 힘을 가진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두려워했어요. 복합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런 로마의 군인들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때 이 고넬료는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돈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 이런 뜻인데 즉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고넬료가 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제가 비록 로마의 장교로서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나름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국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항상 어떤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35절 하반에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받으시는 줄. 이 받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수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수용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문 앞 4절에 보면 천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벨의 제사를 그림을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드렸더니 막 바람이 불어서 연기가 올라가지 못한 뭐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까지 온전히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을 뿐만 아니라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억되다는 것은 기념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기념물이 되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가 뭔가 기념품 사오죠. 기념품 또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디인가에 이제 기념품을 놔두면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 거기 가서 뭐도 보고 어떤 것도 먹고 누구랑 즐거운 시간 보냈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그러한 구제가 하나님께 기념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한쪽에 딱 놔두시고 그걸 볼 때마다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기념품을 보는 것처럼 흡족한 기쁨과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늘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고넬료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열매나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잘 나타나 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그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연이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수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때가 되어 베드로를 그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구제에 집중했던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며 집중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같은 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제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면 다른 건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의 마당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이여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도행을 통해 화순과 해남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에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이 여러 가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산만하거나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어 만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이여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해남으로 화순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형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곳이 땅끝이오니 저희가 기도하며 주의 복음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릴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은 활짝 열어 예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삶 가운데 주님 떠나 세상 일에 분주했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오니 세상의 연약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허탄하게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지쳐가기보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경외함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 온전히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삶을 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월광 기도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예수 사랑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하늘 한글학당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주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실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송정미의 축복송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박신학 화요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킹스웨이 뮤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CL 여성중창단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황지영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이무하의 그럼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찬양은 믿음이 있으니 이화천복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질그릇같이 투박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필립스 신약 성경 서문 개척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와 현대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 기독교는 모방에 불과한 반면 초대 기독교회는 생생한 체험, 즉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경험한 생생한 간증들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보낼 때 에베소의 당시 배경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행하였고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영적 암흑도시로서 마술과 점술이 유행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 관련 책을 믿는 사람들이 모아 불에 태우는데 그 값이 은 5만 드라크마였다.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의 그런 엄청난 양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도

심각해서 신전에 많은 장기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음행, 탐욕, 더러운 말, 거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한편, 에베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35회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동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혹은 집 안에서처럼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표현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가면 누가 야구 선수인지 누가 응원하는 서포터인지 모를 정도로 선수와 관객이 하나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말이나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공하면 된다는 신앙인이다 보니 주님과는 전혀 연합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됨으로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주님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어두웠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의 영이 임하여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비록 외부 환경은 문제들에 쌓여 있다 해도 마음은 절대로 환경에 쌓이지 않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환경적으로는 부유하나 그 부요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나 그 지혜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하며 아무리 명예가 권세가 뛰어나도 그것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환희 크로스비처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할머니, 엄마가 차례로 죽고 벤 엘스틴과 결혼하고 행복했지만 둘 사이에 낳은 딸도 그리고 남편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비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을 실명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저에게 그를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95년을 이 땅에 살면서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 등
24곡이나 그녀의 찬송시가 실려 있습니다.

0: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절대 이루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사랑, 기쁨, 감사, 평안 등 셀 수 없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인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복된 기업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믿는 자가 갖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숨어있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로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가능성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에너지와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절대로 바닥나지 않는 무궁하고 한없는 힘의 근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고 마침내 빛이 새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법과 제도로 복음의 통로를 막으려 해도 하늘을 아우르는 전파의 복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갈급한 영혼에게 가닿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방이 꽉 막혀있던 그 시절 중공 즉 중국과 북한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마침내 날아온 눈물의 편지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이 어떻게 그곳에 숨어있던 성도들을 깨우고 선교의 문을 열었는지 그 감격적인 첫 고백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동방송이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후 제일 먼저 청취자의 편지가 온 곳은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폐쇄 정책을 고수해왔으며 특히 1969년 중반부터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외부와 연결이 되는 사람은 특무, 즉 간첩의 누명을 쓰기 일쑤여서 애초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일본 동경구체국 사수함 천호를 경유해 도착했습니다. 문생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 구약, 신약 두 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선생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내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전심전력으로 실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리생, 1975년 12월 성탄절 전. 극동방송에서 성경방송을 담당하고 있던 왕문생 선교사 앞으로 보내온 이 편지의 발신자는 흑룡강송 부근의 희롱지방에 사는 리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성탄절 전에 편지를 보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생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아야 할 주소도 쓰지 않고 발신자의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리생의 편지를 기점으로 조금씩 중국에서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더니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무려 1,781통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계는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크게 주목하고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중동포, 즉 조선족 성도의 편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1979년 3월 12일에 쓴 편지가 4월 23일에 도착했는데 당시 중국 심양시에 살던 69살의 고진영 장로였습니다. 김장한 목사 앞으로 온 이 편지에는 심양 지역에 성서와 찬미책이 몇십 부밖에 없다며 책을 보내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장환 목사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이 사자 목사님에게와 교회에 항재하심을 축원하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우리 중국에 있는 기독교회 신자들은 해방 후 4인방의 종교 박해로 인해 흑암의 시대에 처해 있던 중 화국봉 주석의 개척에 의해 지금은 종교 자유를 얻어 각처 숨어있던 신자들이 속속 소집회로 예배하며 신앙의 노상에 상정되오니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무한히 감사 불망하옵니다. 이곳 요녕성 심양은 과거에도 남만도의 소재지였으므로 지금도 종교 발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오니 목사님과 아세아 방송국에서는 우리 민족과 신자가 지편에 있는 심양 지구를 위해 유의하시옵고 많은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옵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큰 곤란한 문제는 성경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심양 지구에 성서와 찬미책이 몇십 부밖에 없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현 심양 지구에 신자가 6개소에 근 200명 좌우가 나오는데 책이 없으니 큰 문제입니다. 찬송가는 수사, 즉 손으로 베껴 쓴 것으로 대람하고 성서는 없고 쓸 수도 없고 교회 기관이 취급하기에는 아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오니 우리 중국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증송해 주시면 감사무국하겠사옵니다. 지금 북경 중국교회는 집회 중이 없고 이곳 심양시에도 불일 허가가 나온다고 함이 확실합니다. 이곳 전도사업에 성화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선처해 주신 바라옵니다. 이곳 신자들도 목사님 말씀을 전파로 듣고 많은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분주하신데 극히 곤란한 말씀 부탁을 말씀드려 방심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면서 이로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중 안녕히 계시옵소서. 1979년 3월 12일 주님의 말씀을 전파로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던 고진영 장로는 이후 1990년 8월 14일 요양시 조광교회 낮 예배 중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찬송을 부르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찬송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족과 중국 동포들로부터의 뜨거운 반응은 앞서 러시아에서의 반응이 그러했듯 언젠가는 저 단단히 닫힌 북한 땅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메아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귀한 주춧돌이 됐습니다. 편지를 보낼 주소조차 숨겨야 했던 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성경을 갈망했던 리생의 고백, 그리고 손으로 찬송가를 베꼈으며 예배를 이어가던 고진영 장로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전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두터운 장벽과 삼엄한 감시가 가로막을지라도 생명의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 그리고 저 북녘 땅 끝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만히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장차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룰 날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성경 말씀 봉독하고 나지막이 찬송 부르고 절절히 기도드리는 신앙인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과표를 붙여놓고 말씀, 찬송, 기도가 있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루틴같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 신앙, 진정한 성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러브조이 피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 얻었습니다. 피아워십의 나 가난 땅 귀한 성의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7771님 사연이에요. 북한 이탈주민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요즘 기온이 높아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긴 안산이에요. 우리 모두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이렇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유가 네, 분명했어요. 기온이 높은 게 이유였어요. 야, 이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기온이 높고 습도 높으면 야, 숨 탁탁 막히고 그러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게 정말 위험한 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을 봤는데요. 우리 그 요즘 유럽에 폭염이 덮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더우면 좀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하거나 뭐 하면 될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요. 몸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잖아요.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린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온열 질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높은 기온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몸 관리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하게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안산이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연 보시는 분들은 안산? 그러면 우리 이 여기보다는 좀 양반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동네마다도 왜 이렇게 기온차가 나고 여기는 비 오는데 저기는 비 안 오고 여기는 막 홍수가 나는데 저쪽은 뭐 햇볕이 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참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로 잘 이겨

내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잘 나보자고요. 자,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7771님 신청곡 은혜, 손경민님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주리의 찬양 듣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이라고들 하죠. 어제 쓸모 있던 것이 오늘 버려지는 판이니 이런 말도 나올 만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믿음입니다. 모든 가치와 바람을 사람 중심 혹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믿음, 보이지 않으나 뚜렷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반석 같은 의지와 실천, 이것만이 평안의 바탕길이 될 겁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도 1인 좌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영화도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운동도 혼자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혼자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은혜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야난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평소 혼자 신앙생활

식사를 하다가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가 쉽지만 이렇게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또 나무엔의 사철의 봄바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희수일의 사랑으로 앤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으려면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 또 내밀어주는 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 혼자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듣죠. 패밀리 워십의 소원, 박은주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Fear Worship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경련성 질환 및 소화기 장애까지 유발됩니다. 심하면 피가 응고돼 졸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불면증뿐만 아니라 소위 가스말이나 화병이라고 하는 신경성 질환이 분노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 건강까지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장애물이 되지요.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인격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많고 분노는 결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장애물을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강의 주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은 우리 마음을 환하고 기쁘게 만들죠.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신용욱님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옹기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건강한 마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뻣뻣하고 약해진다. 규칙적인 사용으로 긴장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져서 우리를 지탱하거나 한때 유지했던 일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진다.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하고 활발하게 자극해 주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근육도 규칙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 그렇다. 매일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섬기는 데서 오는 의미 있는 기쁨을 느끼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우리의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굳어지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무뎌지다가 결국 화강암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마음을 지닌 냉혹한 사람이 된다. 규칙적으로 마음의 운동을 하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게 된다. 그 덕분에 우리는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 생기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나미워십 찬양의 부드러운 주의 음성 들으셨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국립합창단의 찬양 연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스의 I know I will see Jesus someday 아카펠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need thee every hour. 주 음성 외에는 김원희님의 첼로 연주 찬송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찬송 이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들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지요. 네, 찬양과 말씀으로 늘 은혜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며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주 안에 거하라 안양 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0: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함께하며 7월 한 달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사냥의 기쁨이 가득한 7월을 잘 보냈지요. 기쁨 가득한 7월을 보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3847번님의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차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만 부르던 찬양을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 부모인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친구들, 1학년 딸과 함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의 사연이었어요. 3847번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썸머 스페셜을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은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찬양할 때도, 작은 소리로 조용히 찬양할 때도,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도 다 듣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847번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나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보여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 우리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아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예수님 만난 후 찬양과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버터플라이 키즈의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캠 키즈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카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며 한 주도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볼까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Yohanbogum 15장 9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9.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헬로우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해피 로드스 데이.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Ch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As another summer day unfolds, the warmth of the season surrounds us. 네, 한여름에 정말 뜨거운 햇살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Some of us may feel refreshed while others may be carrying tired hearts hidden beneath a smile. 네,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지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n a world that constantly tells us to do more, achieve more, and become more, our hearts often grow so weary. 끊임없이 더 많이 이루고 또 더 빨리 달려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끔씩은 우리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But today Jesus speaks words that are both gentle and powerful.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부드럽지만 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Very important words, right?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Notice that Jesus does not begin with a command to work harder. 예수님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He first invites us to remain, to rest, to stay, and to live in His love.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 사랑 안에 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Just as a branch receives life by remaining on the vine, our hearts find strength when they remain in the love of Christ.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듯이요,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1: As we spend these moments together, may we slow down and breathe deeply and remember that we are already loved by the one whose love never changes.
0: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면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요,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 Let us begin, everyone. We'll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as well.
0: Okay, hope you'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John 15장 9절 말씀이죠. John 15:9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men.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이제 곧 눈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때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Jesus chose to speak about love.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As the Father has loved me.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Think about those words for a moment. 이 말씀을 우리 잠시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That is how I have loved you.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초대를 하십니다.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집처럼 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Just as a child.

feels safe in the arms of a loving parent, we can find peace when we rest in the love of Christ.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고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Thank you for spend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Until next time, may the love of Christ surround you, strengthen you, and remind you every day that there is no safer place to be than in His love. 다음 시간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you abundantly, everyone.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Everyone, by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쁨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하면서 오늘 위대한 예배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본문으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는 그 말씀을 중단하시고 또 침묵하라고 요구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침묵해야만 할까? 왜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문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전략이나 군대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의 신호와 함께 매일 한 바퀴 기식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까지 그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와 함께 외치라 하면 그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 우리 인간의 상상과 우리 인간의 방법과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군대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 입을 여는 순간부터 사고를 칩니다. 그죠?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내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삼켜버리고 삶을 삼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너희들 이미 너희들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였지 않느냐. 너희들 입으로 내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어떤 말이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라 했으면 침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과 내 전략과 내

상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순종만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판단이나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떤 조합이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논하거나 뭔가 계획을 하고 짜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너뜨린 그 방법의 그 결과물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군대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벽에 불가능한 성에 이스라엘 백성은 옵지아 지졸입니다. 그들은 군대로서 어떤 체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리고 이 성은 그 강한 조직이 있고 성이 있고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4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쳐버린 광야 인생이 거기에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힘이 있다 한들 그 힘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잘 알고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성을 점령해야 될 중요한 과제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해라. 절대 입을 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 이게 문제이죠. 사람의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하면 옳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실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통치자시니까요. 그분이 당신을 계획하신 일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쓰고 모든 전략을 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태풍이 일입니다. 지금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이쪽 남부지역에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중부지방에 저 중국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계시겠죠.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천 가지 만 가지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을 얘기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뭔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해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에게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제 해결은 많은 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있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잠잠하라. 홍해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내밀라. 그런데 바다가 갈라져요. 동풍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런 시나리오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일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때와 오늘 왜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성이고 논리고 과학입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경제판이 바뀌어지고 세계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묘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중동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MOU를 체결하고 뭔가 조약을 맺고 이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지도자예요. 그는 통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비중이 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우리 앞에 남고물락의 여리고성이 있지요. 경제적인 여리고성, 정치적인 여리고성, 지식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내 한계밖에

있는 모든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모든 사탄과 귀신의 역사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 치매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가 떠올리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과거에 유능했으면 뭐하라며, 똑똑했으면 뭐합니까? 천하를 쥐락펴락했으면 뭐라는 건데요. 지금 바보가 됐는데요.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침묵은 순종의 시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시다. 어떤 너희들은 너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를 보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현재적으로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들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니까 75세 노인네가 떠납니다.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 용들 예.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게 아닐까요? 그런 것일까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순종이에요. 너희가 믿는다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이성을 침묵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 뭐밖에 있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내 마음을 보게 한다. 사람이 말하지 않냐고 침묵하게 될 때에 자기 마음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침묵할 때 보여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며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침묵할 때, 입을 닫을 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하나님께는 침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이 입 벌리면 너희들은 안 된다. 입 벌리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 1세대, 너희들 아비 세대들처럼 너희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야 그 재성을 돌라? 그게 전략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하래요. 이건 뭔 짓거리야, 이게. 이 도의에, 불볕도의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계산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니,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AI가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더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100명 중에 99명. 글쎄요.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바보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순복기를 걸어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못 시켰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액면과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고요. 내 머리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그렇죠 뭐.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스탠바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라. 너희 마음의 생각을 보라.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느냐? 실패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일이 한 가지로 있었더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느냐? 생각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입 벌리지 말고. 유능하십니까?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은 내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안 하면 그것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뭐 죄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치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더 악한 고등적인 죄를 범하기도 해요. 오히려 법머리는 오히려 좋은 분들, 어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훨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고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나무 서나

0: 분별하시는 과실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라 이게. 하나님 주신 순종의 과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나무가 가르친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침묵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불평불만은 없는지,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이 실종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스탠바이 됐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들여다보게 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열 번 세라고 해요. 그러면 잠자기에다 평안하게 맡기고 계세요. 깨어나면 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 가시라. 맡기면 돼요.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이 치유자시고 우리 구원자이시죠. 맡기면 돼요. 저도 많이 아파봤어요. 죽음의 터널을 많이 통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전문가들의 말도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들의 주문대로 했는데도 오히려 더 사태는 악화되어지고 사건은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더니,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더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그분이 만져주시면서 엘리야가 사역에 지쳤지요.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됐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저 아합의 왕이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럼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죠? 릴렉스.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주십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레스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나지막한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쩌 여기 있느냐?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넌 왜 이렇게 되냐? 지금까지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너만 있었느냐? 내가 있었지 않느냐? 네가 있냐? 내가 한 것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네가 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왜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만이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왜 어찌하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빨리 가, 사역의 자리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1년은 40주야를 또 정반대 길로 갑니다. 호렙산 쪽으로. 도망을 쳐요. 거기서 동굴에 숨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면 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칩니다. 난리 통해. 근데도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긴 침묵 끝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같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들이 다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할 만큼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속에 있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대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게 피니시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를 따집니다. 누가 이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허섭이라도 쓰십니다. 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 분이에요.
1: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전문가, 우리의 보호

보자, 우리의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내게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성경으로 작정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의 경영자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나는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힘밖에 상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내놓고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신 이후에 뭐 둘째도 주지 않았어요, 아직.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때는 여러분, 우리에서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동안에는요 계속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진 사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힘든 박두땅 걸어야 합니다.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이웃의 전쟁을 거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가족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 마음을 하늘로 모아야 될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이삭 바쳐라. 바쳤더니 이제 됐다. 그때부터 그냥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다. 애적의 문이 열렸다. 성을 탈취하게 되리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 손 대는 일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저는 지금도 훈련 중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그 카이로스는 오지 않았다. 그게 희망인 거죠.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뭐냐? 여리고 남궁불락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동안에 내가 염려했던 거, 너무 시달려왔던 거, 너무나도 많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많은 대적들, 어둠의 영들 한꺼번에 정리되지는 그 순간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말을 내면 이 말로 자꾸 쏟아버리거든요. 입만 벌리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외치란 날에 외치라. 그 본문 이하에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침묵이 끝나고 외침이 시작돼야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 여러분 저 활시에서 멀리 이렇게 당기면 달릴수록 이게 더 빨리 갑니다. 이 대나무가요 자랄 때 몇 년 동안은요 순도 안 보여요. 땅속에는.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내리는 시간.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순이 올라오면서 막 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땅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같은 일에 계속 넘어지게 할까? 왜 반복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패스하지 않아서 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힘을 빼내실까? 왜 계속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하시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죽이십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피지컬 육체가 죽는다는 걸까요? 아니죠. 내 마음에 살아있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노하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처럼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준비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집하실 때에 선하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걸 명종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백권국가 대통령이죠. 그가 어딜 가든지 그에게는 가방이 손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핵 버튼이에요. 핵

완벽해.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동안에 나는 준비됐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축약이 돼서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0: 순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간단한 어린아이가 순종한 것과 어른된 세상에서 산전수전 경험한 사람들, 거기다가 지식도 있고 머리도 되고 이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순종은 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져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가 할 건데 네가 내 앞에 뭐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내 앞에 정렬되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완벽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어마어마한 재정,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네가 노예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권력의 칼을 쥐어줬는데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멈춤이거든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겸손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면 결과물이 어떻다는 것이 뻔히 답이 보여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신 오도대로 순복하십시오. 할렐루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

호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도 젖은 눈으로 고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픈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항상 슬픔과 아픔 속에서 묵리던 이 가슴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구귀한 독생자 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험한 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 영원히 찬양을 부르며 북한이 하늘 땅까지 울려퍼져 적 통일이 그날 하루빨리 문을 열어 한민족이 단결하여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1: 남과 북 모두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미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잘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경북도에서 온 미철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남과 북에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우리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Hallelujah.

교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참 즐겁더라고요. 분명 같은 물건인데 어디에 어떻게 놓고 또 어디에 담아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 정리는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정리를 잘해야겠습니다. 문득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귀하고 귀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정결한 그릇에 담아지도록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더욱 부지런히 힘써야겠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첫 곡은 지선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정결한 그릇.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요즘 저는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SNS에서 정리에 대한 정보들을 부지런히 수집해서 제게 있는 물건들을 보기 좋고 또 쓰기 좋게 정리하는 일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7184님, 시누이와 조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 있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아드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가 일하시네.

네, 주님의 날개 밑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시는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하늘편지 오늘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923님, 손녀딸 지유리가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한 모든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모든 할머님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8923님의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오게 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16님, 성경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어요 라고 와, 정말 귀한 고백을 남겨주셨는데요. 거룩한 도전을 응원하고요. 아, 감동이 되는 귀한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1264님, 저는 요즘 수술을 받고 혼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교회에 못 가고 있는데 듣고만 있어도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이렇게 병실에서 아픈 중에 듣고 계신 말씀과 찬양이 더욱 은혜의 선물처럼 들려지실 것도 같은데요. 그 힘으로 회복도 잘하시고요.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문득 이 찬양이 떠올라서 띄워드릴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더운 여름을 지나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묵상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 날은 덥지만요,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새로운 한 주도 꼭 승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첫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그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요 하면 적어도 한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다들 한 번씩 불러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은 시편 121편을 그대로 노래로 바꾼, 보통 그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곡들을 스크립처 송이라고도 하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노래를 혹은 이 말씀을 읽고 불러오셨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슨 뜻이에요? 시편 121편의 맥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배경이나 해결책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오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거나 내 신앙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배경이나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곤경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인생의 곤경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라는 산을 찾게 되고, 때로는 돈이라는 산을 찾게 되고, 때로는 운이라는 산을 기대하면서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줄 그 일종의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산이 너무 높아 보여서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저 산에만 올라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독하게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걸핏하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을 찾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도움이 오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라는 산은 우리에게 잠깐의 그늘 같은 것들은 빌려줄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곤경은 이 세상의 수준에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그늘 속에서 은혜를 느끼는 것, 이게 분명히 세상이 주는 그늘인데 거기서 은혜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신앙과 현실에 대한 일종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로 얄팍하거나 섣부르질 않습니다. 지금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피하고 싶어서 급한 결론으로 내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논리 없이 이유 없이 급격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여기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어떤 유명 가수의 난 경배해라는 찬양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 겪고 있는 삶의 곤경의 정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해답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들 답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셨구나, 그 사이에 상황이. 나는 요즘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낍니다. 나는 요즘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네 번째, 나의 꿈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났구나,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내 꿈은 이제 멀어졌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나는 요즘 너무 외롭고 슬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한 가지 더, 열심히 살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혹시 4개 이상 손 드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상태가 비슷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한데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눈 감고도 부를 노래지만 이 의미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함께 노래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을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든 그 시선을 산 위로 더 높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첫 번째 초점, 첫 번째 포커스였던 그 산봉우리 위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산봉우리 위로 구름을 넘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고 영원하고도 진정한 위로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복된 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의 산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의 산이 심지어 아까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린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 시온산을, 그 성전을 만약에 출애굽 백성들이 만들어서 경배했던 황금송아지처럼 급하고 빠른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기대와 시선이 너무나 흔했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산을 향한 이런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우상 숭배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황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도 예배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도움은 산에 있을 법한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산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산이 유독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산이라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가득한 그 마음은 산 너머에 계신 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희생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희망사항만 가득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도 산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한 마음이 없이 딴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에 크게 보이는 것도 역시 산입니다. 그 마음으로도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욕심으로 넘실대는 마음에 크게 보이는 것도 산입니다. 이 산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황금송아지 같아서 그 너머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마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러시듯이 사실은 사람의 욕망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함께 성서 아카데미 원장인 거 알고 계시죠? 성경 안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은혜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지점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올바른 거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또 혹은 그런 오해된 은혜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 너머로, 그 산 너머로 옮겨갈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외람되지만 그 결과로 자기 신앙에 대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확신 가득해 보이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게 되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추억으로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무속과도 본질상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의 성취가 현실적으로 정통교회 신앙의 복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글스, 너는 자이언츠,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의미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교인이야. 거기서 아름아름 그냥 지내고 계시다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뭐가 다른 거예요? 저분의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으니까 당연히 불자로 성장을 했겠죠? 태어나는 지점들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의 의미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약의 두 구절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들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들의 결과가 하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전제를 유의해서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갖습니다.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라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두 번째 전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전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전제들의 의미를 새겨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저는 이 번거로움을 사실상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두 다 사실은 좋습니다. 들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인류 공통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말하고 있어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서적 같은 것도 탐독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노노맹자, 거기에 우리 읽을 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과 아름다운 철학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넘어서 너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번거로움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 그 말은 나를 넘어서야 하는 너라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 번거로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벗겨낸 자리에

남는 어떤 핵심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비로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한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한당. 저 한자를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글씨가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한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번거로운 삶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처럼 번거롭게 살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번거로울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 곁에 우리와 함께 끝까지 계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중음악의 노랫말 일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요. 제가 오르막길이란 노래를 듣다가 이 표현이 꽉 꽂혔었는데 이 노랫말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선택하신 그 번거로움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현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 번거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거기서 그분의 역할은 다한 듯이 덮어놓고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찍 덮어놓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매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빠르게 채택하기 쉬운 산이라고 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찍 덮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이제 막 호기심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누군가의 마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이나 직책이나 연수나 그 어떤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책의 서문을 읽다가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난 가득한 현실 속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빠르고 가까운 대답을 얼른 찾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정말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산 너머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욕망의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이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양하시기 때문에 대답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산은 무엇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산 너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두 번 더 남아있으니까 그때 한번 겨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역사 스페셜이 아니고 매일 들어야 될 실시간 뉴스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추억도 아니고 대단한 역사적

0: 기록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야 될 실시간 뉴스다.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다. 지금 내게 전화 걸어서 글쓴아 너 오늘 이렇게 좀 살아줄래?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과정들이 설명이 이렇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혹은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지점이 우리 기독교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내용은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신 분,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소프라노 김미옥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테너 박주옥의 너는 내 아들이라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멋있는 사람을 여섯 가지 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남이 나를 배려해 줄 때 감동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이 지쳐 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는 상처를 입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단단하게 자기를 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돋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아니 알 수도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 올릴게요. 김광진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송경민의 담대하라 두 곡 올립니다.

담대하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한수 올려봅니다. 제목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 행복이 웃으면서 내게 걸어왔다. 이혜인.

박현규의 나는 믿네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손이 있죠. 손을 가지고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들의 손은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남을 돕기도 하고 잘못 생각했을 때는 부정한 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있기에 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기도드리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평화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끝으로 제 음성으로 좋으신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교활한 사기꾼 명예도 성실성도 없는 거짓말쟁이 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기꾼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어머니의 간계와 야곱의 교활한 처사로 인해 축복을 취소당했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형의 장

0: 이자 상속권을 훔쳤습니다. 원래는 형이 받게 돼 있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대체 이런 남자가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당신한테 섭섭하게 하신 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절 슬프게 하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져요.
2: 당신 마음 잘 알고 있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불확실함과 마주해야 하니 두려울 거예요. 나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던 때가 있었지. 그 당시에 얼마나 집과 가족이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내겐 과분할 정도예요. 게다가 난 여러 방면에서 풍족하니 말이오.
1: 아, 대체 이게 뭐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요?
2: 아니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3: 자, 모두들 달아나지 마시오. 무서워할 것 없어.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오. 우리를 보호해주러 온 것이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오. 신성한 곳이니 신을 벗으시오. 만군의 주 앞에 절하시오.
0: 야곱의 말에 따르면 에서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사냥하는 짐승들 못지않게 말이죠. 게다가 그는 장자 상속권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끓여준 팥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넘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에서가 교양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됐으니까요. 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그 당시 에서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외삼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저희 부부를 보호하고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후손들의 씨앗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4: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400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큰 길에서 환영을 해주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2: 가서 식사부터 하고 푹 쉬어라.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으니 일단 대비를 해야겠다.
4: 예.
3: 자, 오늘 밤은 여기에 막사를 차린다.
1: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올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를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워요. 천사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까요?
2: 무리를 둘로 나눌 것이오. 그러면 하나가 공격을 당해도 나머지 하나

0: 그 틈에 도망칠 수 있겠지. 잠시만 혼자 있고 싶소. 아무래도 주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군. 높으신 하나님,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기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명을 받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제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의 축복을 통해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1: 우리는 그날 밤 막사를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야곱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확인과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실 뿐이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셨던 때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기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떠올랐고 에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에서를 달래고 마음을 변화시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계획 말이죠. 아마도 이를 통해서 야곱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라! 이라!
3: 예.
2: 쓸만한 사람들 다섯 명만 데려오거라. 염소, 양, 낙타, 소, 당나귀. 이렇게 다섯 종류 가축들이 있으니 한 사람에 한 가축씩 맡기도록 해라.
3: 예, 주인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4: 여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2: 난 에서 형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통치자에게 걸맞는 선물을 형님께 보내려고 하고.
4: 선물이요? 얼마나 보내게요?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에서와 그 부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나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사람들이 보고를 하러 왔으니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3: 주인님, 모두 모였습니다.
2: 지금부터 나의 형 에서를 달래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너희에게 설명할 테니 모두 잘 들어라. 200마리의 암염소와 20마리의 순염소를 모아라. 그것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앞장서라. 그 다음 200마리의 암양과 20마리의 순양을 모아서 두 번째로 가라. 세 번째는 30마리의 낙타와 그 새끼들이다. 네 번째는 40마리의 암소와 10마리의 숫소로 한다. 마지막은 20마리의 암 당나귀와 10마리의 새끼 당나귀다. 너희는 각자의 무리를 잘 이끌어야 한다. 각각의 무리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라. 그래야 형 에서가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나의 선물과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이다.
3: 주인님, 만약 에서가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2: 이렇게 답하거라. 너희는 나의 하인들이며 이 가축들은 나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이다. 나도 너희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말해라.

0: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답하면 된다. 가축들은 선물이고 에서의 종 야곱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말이다. 이 정도 선물이면 형을 진정시키고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 즉시 짐승들을 모으고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2: 야곱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정확히 알고 따르도록 말입니다. 밤이 돼도 야곱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막사를 허문 뒤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 후 야곱은 막사가 있던 장소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야밤의 추위도 그의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남자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집은 야곱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 위세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에서가 야곱을 상대하기 위해 괴한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힘을 겨루었습니다.

0: 일어나라. 사내답게 일어나서 나를 상대해라.
1: 넌 누구냐? 왜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냐?
0: 너를 지키는 경호원들은 없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1: 왜 나를 자극하는 것이냐? 혹시 나의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냐?
0: 괜히 시간 끌지 말아라. 장깨를 부려서 살아남으려는 속셈이니 덤벼라. 안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나는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나 쓸 줄 아는 놈이다.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할 생각이 나군 말이지. 일어나서 남자답게 싸워라. 자, 어서 덤벼라.
1: 오늘 밤은 싸우고 싶지 않다.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다.
0: 떠나라고.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막아보고 오라. 네가 가진 기술이 그게 다란 말이야.
1: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0: 평화를 좋아하는 녀석치고는 제법 잘 싸우는구나. 이거 아주 재미있군. 자, 덤벼라. 네 놈의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줘야겠다.
1: 무슨 소리? 이기는 건 나다. 싸우고 싶진 않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0: 이건 놓거라.
1: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뭐하니? 내가 이긴 것 같구나.
0: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1: 야곱. 내 이름은 야곱이다.
0: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우고 인간과 싸워서 이긴

0: 지팡이가 필요할 것이야. 밤새도록 누가 너의 싸움을 도와줬는지 아느냐? 정말 너 혼자 힘으로 가장 높으신 분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1: 왜 나의 엉덩이뼈를 삐게 만든 것이냐? 싸움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0: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오늘 밤 누구와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한 것이다. 그 지팡이는 너를 지탱해 줄 테니 거기에 의지하거라. 그것이 네 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0: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살아남다니. 그래, 이곳을 두니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1: 동이틀 무렵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고자 했지만 사실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꿈이나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야곱이 절뚝거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서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자 야곱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족들을 하녀들, 아이들, 부인들로 나누었습니다. 에서와 우리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남편은 더 심하게 떠는 듯했습니다.
0: 주인이시여,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2: 아, 야곱, 내 동생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어서 오거라, 어서 와. 아, 이렇게 다시 동생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야곱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아,
0: 저의 아이들과 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럼 주인님께 한 사람씩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 대체 이 선물들은 다 무엇이냐? 가축들이 정말 많구나.
0: 이것들은 저의 주인이신 형님의 은혜를 얻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부디 이 종이 선물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재물이라면 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동생아, 나의 마음은 이미 예전과 다르니 굳이 내게서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난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선물은 그냥 네가 간직하도록 해라.
0: 형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2: 그렇다면 너의 선물을 받겠다. 자,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부하들과 함께 길을 안내하겠다.
0: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 앞에 서서 가십시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가면 저희 가축들과 새끼들이 힘에 겨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과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주인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2: 좋아, 그렇게 해라. 부하 몇 명을 남겨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겠다.
0: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근방의 모든 이들이 형님의 힘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무도 형님의 가족을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겠죠. 저희는 안전할 것입니다.
1: 에서와 부하가 지나는 길 뒤로 흙먼지가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는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서는 진실로 거칠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털 복숭이에다가 키는 야곱보다는 머리 반만큼이나 더 컸고 덩치도 우람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과거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하들의 칼에 잔인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우리를 초대한 것은 우리의 종들과 재산을 그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아이들을 죽이면 그는 조금의 손실도 입지 않고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짐승과 같은 그의 옆에 강제로 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좋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사실에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1: 정오의 휴식은 이제 끝났다. 이곳에 막사를 차릴 준비를 해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 이라! 이라!
2: 네!
1: 잠깐 와보거라.
3: 네, 주님. 부르셨습니까?
1: 이라, 숲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해라.
3: 숲곳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0: 지금 숲곳이라고 했나요? 집으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간다고요?
1: 그렇소. 난 함정에 빠질까봐 두렵소. 난 당신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할 뿐이오.
0: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봐서 알아요. 단지 그의 친절한 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1: 당신은 그 사람을 모르오.
0: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당신 엉덩이.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1: 당신 생각을 말해보시오. 전부 내게 말해보란 말이오.
0: 어젯밤에 당신은 또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걸 벌써 잊은 건가요?
1: 당신도 그 선물을 보지 않았소. 왕에게나 어울리는 선물들 말이오. 내가 형님에게 7번이나 절을 하는 걸 보지 않았소.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모습도 보았을 텐데 그런 날 존경할 수 있겠소?
0: 그 선물은 당신 재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빈손으로 왔던 당신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보라고요. 당신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둘로 분리할 정도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얘기했던 꿈과 환영,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다 뭐죠? 그분께서 당신께 얼마나 자주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1: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당신과 나의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오. 난 내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오.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소.
0: 당신 마음이 확고한 걸 알겠어요.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1: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소?
0: 그래요. 당신은 위대한 싸움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는 당신한테 돌아갔죠.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끔찍한 것은 당신의 시험에 결국 나도 얽혀있다는 거예요. 레와와 우리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당신이 고생하면 우리도 같이 고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1: 라엘, 당신이나 가족들을 실망시킬 의도는 없었어. 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어. 형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형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오래된 상처는 쉽게 드러나는 법이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어.
0: 나는 두려워요. 아마 당신이 최선의 방안을 알고 있겠죠.
4: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빛보다는 어둠을 선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원리는 신성한 권세의 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비통함을 겪은 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삶 속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친구로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보호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편안함에만 머물길 원치 않으시고 시의 적절한 때에 방주 밖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상은이 연주하는 대금찬양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둘러싸

KBS 국악단을 섬기는 박상래 대금 찬양, 은혜에 둘러싸여와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 그리고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국악 프로젝트 그룹 꿈의 연주 들려드립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1집 앨범에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 1집 앨범에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크누와 조이 앙상블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김혜미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아쟁 세션과 함께하는 국악 합창 다윗의 찬양 공연 실황을 들려드립니다.

0: 김혜미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아쟁 세션과 함께한 언머리 장단의 합창곡 다윗의 찬양, 공연 실황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언머리 장단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의 3박과 2박이 섞인 혼합박으로 이루어진 장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정회석의 판소리 창세기와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1: 태초에 하나님이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게 하사 궁창을 하늘

창조하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래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경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선교회에 담임했던 나경희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 시키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극동방송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목사님 참 오랜만에 방송사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도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꾸만

0: 푸시고 하시는데 유재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하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시니까 믿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할머니와 같이 믿었어요. 강주에서 미션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데서 혼인 들어오면은 저는 꿈에 꼭 하나님께서 나쁜 꿈을 보여주셔서
1: 네.
0: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반대를 했더니 집에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나이가 먹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라고 그러셨는데
1: 네.
0: 그래서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나서 참 행복했고 또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건물도 땅을 사서 짓게 하시고 또 사업을 나라에서 보관청 했다는 거 그것도 따서 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아무리 약을 해도 안 되고
1: 네.
0: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방으로 가도 안 되고 더 아파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신은 권사님 재단에 가면은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치아빠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등을 받쳐주셔서
1: 네.
0: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또 무릎도 고쳐주실 걸 믿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금식하고 허리 나온 후로부터는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고쳐주셔서 우리 애들도 아프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다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가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기도에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 다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최후에는 21일 금식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쇠사슬이 풀리며 멍해줄이 끌려주고 치료가 급속하며 응답이 빠르다. 그 말씀을 100% 붙잡고 금식하고 또 환자들도 이래서 기도해주고 사업하면서 사업은 두 번째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맞물려서 같이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도 않고 돈이 없으면 못 온다고 사표를 내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건축위원장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건축위원장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작정한 사람들이 전혀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우리는 1,000만 원 작정해놓고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못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이 걸려갖고 있는데 장로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늘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삼성에다가 차 편 때문에 삼성생명 들고 대한생명 들었는데 그걸 한번 내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512만 원이
1: 네.
0: 돈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찾았어요. 장로님 드렸어요. 그걸 이제 채서 우리는 1,000만 원 다 드렸으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장로님이 하니까 다 따라서 순종해갖고 9월 달에 해하고 11월 달에 다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1: 네.
0: 그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오시고 가게 우리 동생이 자기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급하게 가려고 가다가 차를 받아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 차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허리를 다쳐갖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여보 밤에 예수님이 네 병 다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도 좋아하고 온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되니까 점점 호흡이 약해지더니
1: 네.
0: 나보고 이게 가까이 오래요.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칼로 이어보니까 졸지 말고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그 말 한 말씀 하시고 운명해버리셨어요.
1: 네.
0: 와, 내가 45살에 우리 장로님 49살에 그래서 얼마나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그 남자는 사고 낸 사람은 애기 하나 낳고 사글세 살고 보험도 안 들었어요.
1: 그분을 또 용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네. 장로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기어코 이기겠지만은 돌아가셔서 저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는 자비량도 우리가 다 오고 그 사람은 용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거 넣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준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1: 네.
0: 내가 용서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1: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고로 천국 가시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0: 네,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오실 것 같으니까 신발을 놔두고 늘 기다리고 뭔 소리만 나면 빨리 밖에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대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맹인도 낫고 하나님께서 벙어리도 낫게 주시고 또 캐나다 가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못 가게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못 갔는데 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부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내가 이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데 디스크 걸린 사람 또 뭐 어깨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그 환자들 기도해 주려고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런다 아픈 것도 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남은 여생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들 앞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0: 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내 신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오늘 FEBC 초대석 나경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방송 가족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 말씀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가 그런데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질병을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죽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0: 아멘.
1: 믿으면 천국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0: 네,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부활, 기도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부이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여 창조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있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 방언하고 오래 믿었어도 방언들 못 오더라고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골반이 많이 아픈데 목사님한테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릴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도 열심히 기도해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저는요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뜨거운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아멘.
0: 네,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경희 목사님 함께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갔다가 화장실에 적혀있는 문구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주님의 자녀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까요, 책임감이 생겨서 깨끗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사랑을 계속 주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많이 실천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 또 문을 열고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잡아주기 가까운 곳에 주차 자리가 있지만 다리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기 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주기.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저는요,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늘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거 챙기면서 몇개더 챙겨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목이 마를 때줄수 있어. 이런 여름에는 더 좋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라는 마가복음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면서요, 구연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고현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섬김은요,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앤드류 머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하여 다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또 블루그래스 브리드런이 함께 부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I washed in the blood, 그리고 게이 펜로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세 곡 다 보혈을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The Light Worship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The Light Worship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노인팅의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지금 들은 주에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요. 정말 많이 리더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낮아져 섬기는 하늘의 리더십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본으로 섬기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맷 레드만과 패션 앨범 중에요.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겠지만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탐심이 바로 이 바닷물과 같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갈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말라가고 허기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은 바닷물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물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의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갈급함이 해결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와 같은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경미의 생수의 강, 원웨이 싱어즈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 사람에게 억울한 상황을 문제 삼지 말고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재물의 많고 적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황금의 도시에 도착한 한 탐험가가 욕심으로 금을 너무 많이 챙겨서 배에 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는 무거워서 결국 가라앉기 시작했고 탐험가는 살기 위해서 금을 다 버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탐험가는 빈손으로 탈출하고 나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소중한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에레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옹기장이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작은 입구의 병에 견과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손을 쑥 넣어서 견과류를 착 움켜주면 주먹이 커지면서 병 입구 밖으로 손을 뻗을 수 없는,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냥꾼이 다가와도요, 원숭이는요 끝까지 견과류를 놓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이걸 외치면서 꽉 쥐고 있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와 영혼을 올가매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당신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보세요. 모래는 아래로 계속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리 위쪽을 꽉 채우려고 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죠. 우리의 탐심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지는 모래를 막으려는 헛된 몸짓과 같다는 겁니다. 더 많이 쌓으려 할수록 시간은 흐르고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흔적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모래시계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으신가요? 재물이라는 모래 대신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거룩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꽉꽉 채운 은혜로운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이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이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서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기만 하는 겁니다. 길 끝에 결국 도착했을 때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소유를 지키느라 정작 인생이라는 길 위에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이라는 이 보석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는 법은 텅 빈 항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들고 함께 걷는 길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걸어간다는 것,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우리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하나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나비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간 동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열매가 9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비 그리고 양선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는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말하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연주 찬송과 함께 중간에 영어 코러스가 있었고요. 또 첫 곡으로 들으신 찬송, 좋은 이웃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주간 서머 스페셜이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참 갈망하죠.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비로우심은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가만 들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박애와 자비로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줘 주셨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과 동일한 맥락과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느 나라 언어의 찬양인 줄 아시겠어요? 네, 외국어죠. 스웨덴어였습니다. 가사의 뜻을 알지 못해도 참 유명한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이 찬양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좋아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선곡표 받아보시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고요, 인내로운 마음도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자비죠. 그 자비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빌 스윈스의 웨이터의 법칙에서는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고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일을 거들어주고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그런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 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줄라이의 사랑은 언제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우르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D보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지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의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 되셨나요? 분명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삶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죄에 빠져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 빛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가니 분명 삶은 달라졌겠지요. 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도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랑을 더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같은 상황이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되면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요. 오늘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준비 되셨습니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게, 그리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또한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저 죽음으로 끝났던 삶이 이후를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영혼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우연이라도 들으시고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7727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사람의 기쁨으로 또 거듭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새 사람으로 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은혜들,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고 계시죠? 오늘도 귀한 찬양과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 귀한 날씨 정보도 필요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애셋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네,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니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왜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기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 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 올지라도 언제든지 수하 성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먹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무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마지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족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벌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 너갈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선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갛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홍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곳, 어디 가면.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도 대상에 포함된 추가 관세를 추진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무기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안보 분야의 탈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연임을 앞두고 측근 세력까지 잇따라 정리하며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대한민국군이 북한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를 오는 2034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의료비 부담과 예방중심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 적재 계획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며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리 연구진이 남극 물고기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백질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상 교육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현실과 다르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국내 식품업계가 단백질과 스포츠 영양식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주요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와인과 시멘트, 하키용품 등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이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조치를 이어온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추가 관세의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와 핵심 광물 조달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이외 국가의 자재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과 원자재는 물론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 과정을 검증해 중국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중국산 자재가 국방 공급망에 계속 유입됐다며 앞으로는 국내 또는 동맹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는 미국과 동맹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자재로 생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사례로 한국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투자 계획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공산당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기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율과 인사, 굿을 담당했던 핵심 측근 그룹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숙청되면서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도왔던 공신들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맡기기보다 여러 측근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체제 3.0으로 규정하며 개인 권력을 더욱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파벌 형성과 인사 청탁, 정보 유출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고 대규모 인사 검증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당대회에서는 누가 승진하는지보다 시진핑식 1인 통치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방공망과 지휘통신 체계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해 우리 전투기가 안전하게 작전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며 캐나다산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오는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우선 기본형 두 대를 개발한 뒤 성능을 개선한 후속 기종 두 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최대 250km 거리에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 북한의 레이더 탐지와 방공망, 지휘통신 체계를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전자전 분야에서 미군 전력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한국형 전자전기가 전력화되면 독자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앞으로 전자전뿐 아니라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 지휘 통제 등 다양한 임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높은 의료비와 긴 진료 대기 시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미국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종합건강검진과 정밀 진료가 새로운 의료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검사와 치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큰 반면 한국은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미국인들은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진료,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건강검진과 산부인과 심혈관 질환, 갑상선 검사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3년 61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높은 기술력과 예방중심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 관광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의 차량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 목적지와 하역 순서, 선박의 균형까지 모두 고려해 차량 수천 대의 위치를 정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먼저 내려야 할 차량이 안쪽에 있거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작업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안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그동안 숙련된 전문가들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여 명의 베테랑 화물 감독원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차량 약 5천 대의 적재 계획 초안을 4분 만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계획을 세우는 데만 6시간에서 10시간이 걸렸고 선적 도중 차량 목록이 바뀌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배한 척당 전체 작업이 30시간에서 4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한 뒤에는 전체 작업 시간이 15시간 정도로 줄어 약52% 단축됐는데요. 현대 글로비스는 앞으로 중장비와 방산장비 운송에도 이 기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인공지능이 만든 적재 계획에 따라 스스로 선박 안 재위치를 찾아가는 시스템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극지연구소와 가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남극바다의 서식가는 남극 검은 돌치를 연구해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평소에는 근육 성장과 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억제가 풀리면서 근육 재생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용 쥐에서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자 재생된 근육의 크기는 대조군보다 26% 커졌고 근력은 14%, 지구력은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단백질이 근육 조직에만 많이 존재하는 특성을 활용하면 기존 치료제에서 우려됐던 전신 부작용을 줄이면서 근 감소증은 물론 암으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악액질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 후보 물질은 전신 대사 장애나 인슐린 저항성, 발암 위험 등의 부작용이 한계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이달 말 전승절까지 이어지는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전국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자본주의는 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진정한 신뢰와 협력은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쟁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도 자본가들에게 좌우된다고 선전하며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일 힘들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자본주의를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대한민국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서울과 강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춘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춘천 모두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모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청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24도, 세종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전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요, 대구와 부산,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울산 33도, 부산 31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8도, 함흥 27도, 청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의 한 구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홍경희 씨였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만물의 통치자 사랑해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눈의 증거 아니 베어도 이와 침박 화요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0: 기도하는 이 시간 피아노 연주 찬송의 광민이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첫째 대목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0: 마땅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테너 류승각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왕복 8시간 거리인 하나원까지 직접 가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은 매일같이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여정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맨 앞서서 첫 편에 우리 자매님의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매님도 앞서 인사해 주실 때마다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고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나요?
0: 저희 고향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비록 나서 자란 고향이라 하게 되면 어쩐지 고향이란 이 두 글자 말을 옮기게 되게 되면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하다보다 좀, 어떤지 좀 불행하다 할까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0: 너무나도, 예, 제 인상에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되고.
1: 선생님이 나오실 적이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0: 네네네,
1: 직접
0: 맞아요.
1: 그때를 경험을 하셨던 거죠.
0: 네.
1: 그래서 더 그때의 시간들이 짙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나도 그, 뭐 어쩐지 행복이란 두 글자를 뭐 번제 말 해본 적이 없고 뭐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지.
1: 그러면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들, 그러니까 기억나는 고향이. 장면 장면들이 있나요?
0: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저 기억나다는 건 고생하다. 그래서 고생해서

0: 그래서 살던 생각밖에 안 나요. 거기서 그 시집 가서 자식을 낳고, 아, 시부모님 모시면서
1: 네.
0: 식구, 진짜, 대식구,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던 일,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장사하셨어요?
0: 아, 전 장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그래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농장에서 일하고, 저도 그래서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아, 시부모님 두 분, 저희 식구들, 자식들까지 네 명, 여섯 분, 고난의 행군,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근데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농장에서 일하시는 중에 그러면 탈북을 감행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딱 결단하게끔 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나니 20대 시집을 가서 시집 생활에 나이 어려서 시집 생활을 하다 나니까나 저의 기억선 그 쌩쌩 눈보라 부는 그 산길 언덕길에서 그저 소달구지를 몰면서 석탄도 나르고 그리고 그 나무도 하고 고생하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아 너무나도 살기가 험악하니까 그래서 그아 중국에 한번 좀 이렇게 도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두번 정도 도강을 해봤어요. 아 그러다가 아 이것도 아니구나. 아
1: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0: 에에 중국에 가서 조금 그러니까 나 중국에 저 친척이 있거든요. 아
1: 아,
0: 큰아버지들이
1: 정말요?
0: 계셔갖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좀 방조를 받아봐야 되겠다
1: 그럼 뵙고
0: 이렇게
1: 오셨어요?
0: 생각하고 예 가서 그한두번 정도 도강을 해서 가서 친척을 만나보고 이런 온갖 그 방조가 너무나도 그니까나 적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생각했죠. 그, 아 이것도 남의 방조 받고는 제가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힘으로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 중국에 가서 한 1년 2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좀 이렇게 사람 찾아가지고 아 가서 일자를 얻어주겠으니까 아
1: 네.
0: 지금 중국 가서 한 1, 2년 벌다고 뭐 와도 괜찮다 이런 뭐 이런 말도 들었지요. 그래갖고
1: 그
0: 아 그럼 나도
1: 브로커로부터요.
0: 예 그럼 나도 1, 2년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오겠다고 남편과도 약속하고 아 중국을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가 와 일자를 그다음에는 일자를 얻어주겠는데 아 그럼 너가 말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 나는 말을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나아너 그럼 말을 배우자면 시집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시집을 갔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한 6개월이면 말을 다 배우는데 그럼 먼저 시집을 가서 발리에서 시집 가서 그다음에 말을 배운 다음에 나를 도망치라는 거예요. 아, 도망쳐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네가 말을 하니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1: 진짜
0: 그래서, 아,
1: 말도 안
0: 그러니까 나 쟤는,
1: 되는,
0: 예,
1: 네.
0: 솔직하고 뭐, 고대식 하니까 그 말을 믿었지요. 아, 믿어서 정작 이렇게 시집을 가니까,
1: 네.
0: 아, 6개월에 말을 다 배운다는 건또 거짓말이고,
1: 네.
0: 아,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도망쳐 나온다는 것도 또 거짓말이고, 아, 그러니까 나, 또 거기서 또 제가 생각 바뀐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속였구나. 아, 이그 6개월 오간에 내가 말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뭐 다시 도망쳐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이거 나를 다시 팔아먹는 그런 그러니까
1: 네.
0: 나 협잡에 이렇게 속하는 거구나.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것도 아니다. 난또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다. 또 결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가 남편분을 만난 것도 남편분이가 그러니까 나 간질병이란 환자예요. 아 그러니까 나 거기에 또 사로잡혀갖고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아이이 사람도 또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인데 아 이런 사람을 또 내가 버리고서를 간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에, 그래서 어쨌든 뭐이 사람이 남은 인생이 또 얼마나 되겠는지 그래도 내가 이 곁에서 그를 봐주는 것도 사람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살다 나니까 또 자식도 한명 생기고 그래서 그 자식을 보고

0: 중국 딸에서도 이날 때까지 20년 세월을 다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시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 도리상 이 사람도 자기가 이 병을 만나기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있으니까 나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가 또 그걸 응당한 걸로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 응당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를 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모든 것이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 부모를 거두는 것도 또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다음에는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시기는 그래서 오직 자식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그 불쌍한 남편을 보고 나의 생을 살았지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남은 여생을 내가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 아무래도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한국에 들어설 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 나 앞에 몇 년이 되겠는지 저는 예약을 할 수는 없지만은
1: 네.
0: 예,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마지막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남을 위해서도 조금 더 보람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여기서 와서가 요양보호사 일이 남들은 다아뭐 벌써부터 그 일을 하는가
1: 네.
0: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게가 별로 제 생각엔 보람 있는 일을 같아가고 그 일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저한두달 동안 일을 해보니까 나 재미있고 정말 즐거워요.
1: 아니, 이곳에 와서 나의 남은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빛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진짜 귀하다는 말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김영자 자매님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내 기억 속에 그첫 만남은 어떤 장면들인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루,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돈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 돈 내 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1: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바카마 산 지가.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0: 네.
1: 또 비교해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 그 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 네. 더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제 이번에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저는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정도 먹고 또 새 밥 자꾸 해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 또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권은 못 써봤고,
0: 네.
1: 북한 있을 때도 한국권은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뭐 압력 몇 분 이제 끝난다는 네. 거 있고 증기가 나온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온 중이라는 게 있고 다 이렇게 말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0: 근데
1: 오죽했으면 그걸 이제 쓰던 분이 건면온 성원이 있을 때 밥이 지금 밥가마가 두드러지 말나 하는 바람에 그거 들켰대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리고 말하는 밥가마 그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음성 나오는 거 음량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네.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대로 쓰죠. 근데 참 그 북한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 들일 때는 뜸 들임에 김 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솥이.
0: 북한에까지 네.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1: 그렇죠. 말하는 밥가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0: 네.
1: 실제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처음보다 이제 압력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0: 아, 밥맛이 좀 달라.
1: 조금 달라지는데 네. 북한 같으면 사실 그 뭐 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네. 너무 입이 고급화돼가지고 조금만 차이나도 느껴져요. 근데
0: 네.
1: 밥을 할 때 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0: 그렇죠.
1: 살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 해놓으면 그 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 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있고
1: 있죠. 맞습니다.
0: 네, 잡곡밥 버튼이 따로 있고
1: 네, 저희 심 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0: 네.
1: 그 잡곡 그다음에 입살, 그다음에 또 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0: 해석이.
1: 느리게 하는 거 계속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밥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을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0: 진짜요?
1: 네, 엄청 발달돼 있어요. 너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0: 네. 근데 이렇게 밥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1: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0: 네.
1: 그다음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구자 붙어가지고 땡땡하는 게 구자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0: 네.
1: 전에 썼던 것도 쿠땡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하는 그런 이제 또 바꿔서 네. 샀어요. 근데

0: 어쨌든 밥을 밥값을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킹 같은 거는 한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박킹도 한국 그 박킹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수백 번 하고 나서 그지 몇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박킹 자체도 이제 예비 박킹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박킹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잘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일 기준은 밥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아,
1: 아,
0: 아주
1: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사는
1: 생긴 게.
0: 미술 해가지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근데
1: 네.
0: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 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뭐뭐뭐 뭐랄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네,
1: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0: 네,
1: 뭐, 은색깔,
0: 그래요,
1: 은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0: 아, 막
1: 분홍색도
0: 금빛 같은 거
1: 있고.
0: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그
1: 진짜요?
0: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1: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그
1: 네.
0: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하는
1: 네.
0: 거, 그러니까 자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1: 다양하게
0: 싸서 또 이제
1: 넣으시네요.
0: 예, 뭐
1: 네.
0: 툭툭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옥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런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1: 네.
0: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급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은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타게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1: 굉장하네요.
0: 넣어가지고 밥하면 엄청
1: 네.
0: 맛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위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막
1: 그럼요.
0: 10가지짜리 이런 것들을 파는 게
1: 네.
0: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그 정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잡곡 넣을 때는 잡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살 넣던지 하지만은 여기는 압력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생각
1: 네.
0: 들죠. 그리고 아,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보니까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쵸. 저도 씌워본
0: 와,
1: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돌을.
0: 북한에 있어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삭 와삭 씹어가지고
1: 어머.
0: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탓이
0: 야, 글쎄 말이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한국은 와 보니까 아,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예, 또
1: 네.
0: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0: 네.
1: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0: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정치사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갈수 있어요. 근데
1: 네.
0: 달러로 하면 좀 예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될 거예요.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볼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1: 네.
0: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0: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것을 바로 그것을 그대로 결제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새끼가.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밥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한 청취자분들은 일상 중에 일상인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나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말 숨쉬듯이 만나는 밥솥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참 많지 않은데 오늘 또 이 내 돈의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네.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 소식과 흐린 하늘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도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우리의 입술로 꼭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시편 31편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있지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7장,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합찬송가 457장,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사라진 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처럼 이 땅 곳곳에 예배의 숨결

0: 불이 끊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문 닫힌 예배당, 예배를 잊은 가정, 찬양이 멎은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뼈에서 뼈를 찾게 하시고 힘줄이 서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같이 일으키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진리와 주님의 영광,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펴들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죠.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열두 지파 중 유일하게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별도의 땅을 받아서 농사하거나 유목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절을 살피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취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 중 레위인들은 성막 곧 골방에 거주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서 온전한 말씀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법도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에 레위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 대적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그런 도전을 크고 작게 많이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여러 말씀을 볼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조직은 이렇게 말씀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한 개인이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자신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의 말들을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호렙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꿀보다 더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하늘과 땅을 흔들며 임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사랑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단들이 이때 등장해서 성도들의 마음도 미혹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대에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 혹은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0: 목회자들이 나누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의 걸음을 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말씀 중심의 삶을 방해하려 할 때 가장 손쉬운 길은 목회자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담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말씀을 먹는 곳이라고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기 위해 하나님은 레위지파 선지자를 세우셨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온 몸으로 순종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를, 레위지파를, 선지자를,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받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63장, 새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통합 찬송가 263장, 새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첫째, 눈앞의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신명기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막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것이죠. 이틀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죠?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요. 또 혼자서 온 백성의 짐을 질 수 없어서 지파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일을 회상하지요. 그러고서 오늘 모세는 정작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에게 주께서 이르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했음을 밝혀요. 주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그때 백성의 반응이 어땠나요? 22절에 보니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했지요. 언뜻 보면 철저히 준비하자는 이성적인 계획 같아요.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 이게 신중함인지 불신앙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23절에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을 보냈으니 사람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뭐라고 했죠? 25절에 그 땅이 좋더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26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책망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올라가긴 싫었던 것이죠. 말씀 묵상이 좋은 줄 알면서도 정작 큐티하기는 싫은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에 보니 정탐꾼들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상황을 과장하고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며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그 당시 이를 기록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며 겁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면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아낙 자손을 보고 지레겁을 먹잖아요. 성곽을 묵상하고 아낙 자손을 생각할수록 문제는 더 하늘에 닿는 것 같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늘에 닿은 것 같던 문제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나 눈앞의 환경을 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어 미루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둘째, 주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모세는 간곡히 권면했어요.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30절, 31절에서 설명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안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저도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 자식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전도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홍해도 40년 동안 먹은 만나도 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뜻 안고 오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응답이 잘 되는데 이 문제만은 응답이 안 돼요 할 때가 많아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철야 성가대 다 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신앙의 일환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이런 연약함에도 33절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나를 안고 오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악 자손 앞에서 무너지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공동체와 나누면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삶의 광야길에서 나를 안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나요? 다른 건 다 믿는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다 불신앙의 값을 치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무역상사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상사맨에게 해외지사 발령은 큰 기회지만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에 먼저 자원하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갑작스레 가족과 함께 외국에 오게 되었지요. 몇 달 전 부임 후 첫 지점장 회의를 앞둔 때였어요. 지난 1년간 업무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저는 중간에 부임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가 빨리 차를 사자고 재촉해도 회의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 구매를 미뤘지요. 2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셔도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의 일을 진행하길 주저한 것이죠. 그럼에도 먼저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첫 지점장 회의를 별탈 없이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개인 차량 구매를 연기한 값은 치러야 했어요. 지점장 회의 기간에 아내가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내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제까지 저를 안고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해요. 보내시는 것도 다시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게요. 저의 적용은 현지 의료기관을 불신하지 않고 사랑니 발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아내와 기도하며 주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

0: 자손과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나눌 때 하늘에 닿은 듯한 세상 성곽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미루던 순종을 내려놓고 여전히 불신하는 나를 아들처럼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라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만 가면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저희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올라가긴 싫어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건 믿으면서 어느 한 부분만은 끝까지 안 믿는 선택적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안아 이 험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산지를 두려움 없이 올라가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처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

하미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울 때 물론 착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비누처럼 소금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지금도 미국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성공한 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천이자 박애주의자입니다. 워너메이커는 노숙인들을 돕는 아침 식사 후원 선교회를 만들었고 기독교 청년회 조직인 YMCA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자선단체에 평생 후원했는데 이는 크리스천은 비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워너메이커의 평소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 사라지지만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오래 쓸 수는 있겠지만 결코 좋은 비누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비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크리스천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입니다. 예수님 역시 크리스천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음식에 녹아들지 않는 소금

은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맛을 내며 비누처럼 살아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필요한 음식에 녹아서 맛을 더하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서 소금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비누와 같은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서울 카펠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크신 사랑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여자와 용,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0: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아, 할렐루야. 오늘 또 세기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큰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요.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너무 숲이 아름답더라고요. 구름이 저 산마을에 걸려있고 또 골프장, 스키장이 있는 그런 리조트니까 그 푸른 이 벌판, 푸른 들판이 참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도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있다, 은혜의 숲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에 잠긴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제 2박 3일간의 수련회 현장을 가졌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수련회를 참석하는 분과 참석하지 않은 분이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잠겼던 분들과 일상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깊이 잠기는, 제가 우리가 종종 표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일상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고 예배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셔요. 먹구름이 가셔요. 마음의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것은 꽃에 새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백두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통일 기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 방에 이렇게 화병에 꽃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볼 때마다 목양실에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꽃병에 물을 갈려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꽃인데 꽃병에서 꽃을 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꽃병 냄새 맡아본 적 계십니까? 꽃을 딱 뽑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꽃인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꽃도 썩으면 냄새가 나는구나. 꽃인데, 향기로운 존재인데 썩으면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잠길 필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꽃은 향기로우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는 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는 그래한데 마치 꽃도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이 썩어나면 은혜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존재는 꽃인데, 존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새 물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는 이 2박 3일은 우리에게 은혜의 새 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새 물을 가는 시간 같아요.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리하면 나 일상에 가지고 있었던 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요. 바로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의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할 소망이 생겨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치 우리의 근육과 같아서 근육도 단련돼야 힘이 나는 것처럼 기도의 근육도 단련될 때에 힘이 나는 거죠. 2박 3일 동안 집중하고 또 우리 금요 해막 기도회에서 수요 양육 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찬양하는 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이제 권사님 간증하면서 또 소개해 주시겠지만 처음에 갈 때는 찬양해도 입도 안 열고 그냥 찬양은 찬양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만 바라보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현장이 있으니까 점점 더 그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바다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았던 입이 열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니 찬양이 열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내 감정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감정에 막힌 담, 이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은혜 받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심히 좋으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제일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뭐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막 뿔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뭘 방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의 승리의 참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영으로 표현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먼저 두 가지, 이 땅의 전쟁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한 해를 입은 태양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등장하여서 그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그가 낳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공격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로마의 헬라 제국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실을 알고 아 이스라엘을 절단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사라지겠네, 끊어지겠네. 사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사탄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방해로 멈추는 일 없고 반드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이스라엘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을 때에 사탄이 마치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처럼 딱 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고 있는 그 사탄이 여인을 해산하는 장면에서 여인을 삼키려고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 누구였다고요? 헤롯이었다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 있고 능력 있게 보여주는데, 아, 그것은 헤롯은 눈에 드러난 존재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헤롯을 조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있는 실제적 존재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9절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그는 마귀이고 사탄이고 옛 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헤롯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분명히 헤롯이 아니라 영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을 볼까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실제적으로 임하여 있고,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하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요. 8절까지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큰 박해를 당하는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후에 미가엘과 영과의 큰 전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공격하는 이 세력이 미가엘, 하늘의 존재들과 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인 것이죠. 미가엘, 그는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미가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과의 이 공격 가운데 있을 때에 미가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특별히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또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는 천사장으로서 이 땅의 큰 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천사입니다. 우리를 호위하는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역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미가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용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쳐버렸는데, 바로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용이 하늘의 천사의 존재들을 자기들 편으로 미혹해가지고 자기 소화에 두고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용의 존재가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기지 못할까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가엘이 강력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미가엘이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가엘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영은 절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이 미가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미가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던 승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도 승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나에게 승리의 소망을 앞두고 살아가는 존재들과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삶의 방식과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들이 바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새 길을 향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사막에 물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 주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소망을 붙고 긍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할 수 없고 그로부터 승리할 수 없으니까 천사에게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랬더니 승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승,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있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우리의 승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면 우리의 승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해 보실까요? 네, 9절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봉독, 여기 유다서 1장 9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시오? 그는 옛 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 뱀이 존재가 와서 화를 깨어내죠. 그리고 화를 속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처럼 보여 그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이 하와에게 임한 별, 아담에게 임한 벌이 무엇입니까? 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 바로 죽지는 않았죠. 죽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는 쫓겨나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방불한 거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그래서 천국 소망도 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생명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은 존재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뱀의 이름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인류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를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그는 고소자, 비방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비방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그를 고소

하는 일을 참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당했던 인물이 누군지 성경에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욥.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욥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사탄이 그를 돌아다니다가 욥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 주셔서 그렇지 그를 한번 괴롭혀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욥이 하지도 않은 일 그걸 중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육체의 고난도 있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질에도 큰 손해를 보지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심령의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건 맞으십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고 나니까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은요 참소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죄책감이 있건 없건 나에게 나는 죄인이다 알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탄이 나를 참소해서 내 감정에 그리고 나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요.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 너의 미래에 소망이 없어. 무슨 은혜야? 은혜를 혼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탄이 참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틈타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모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이가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12장에서 12장 9절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명칭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사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는 적대자요 대적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뱀이 싸우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이 땅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심지어 어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너의 미래에 소망이 없어, 너에게는 천국이 없어, 너의 지금 삶을 봐, 너에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1절 시작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형제들은 천사들이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죄책감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 마음이 시큰둥한다면 여전히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공로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

0: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들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의 길, 세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서 끝났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까지 지키는 참된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제일침례교회 유기영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사라지고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1874년에 프랑스 파리는 거대한 문화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당시의 미술계는 정말 그들만의 그 프랑스의 특별한 전통 또 권위가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미술계는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런 그림들을 진짜 예술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좀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당시에 인정받았던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 그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그림 기억하십니까? 자크 루이 다비디의 작품들 뭐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 프랑스 살롱전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새로운 장르의 그림이 살롱전에 출품됩니다. 당시 파리의 화가들은 대부분 실내 스튜디오에서 고전적인 신화나 역사 속 인물들을 그리는 그런 정적인 그림의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젊은 화가들이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무거운 캔버스와 물감을 직접 짊어지고 스튜디오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로 걸어나간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스튜디오 안에 이 조명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반짝임, 시시각각 달라지는 햇살의 따스함, 세네강 수면 위로 산산이 부너지는 그 노을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오프닝에 이 그림도 또 올려놨어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바다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 그림. 그런데요, 당시 그 평론가들은 신문에 이런 혹평을 남깁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완성도 안 된 미완성의 습작이다. 벽지 바탕 화면도 이 그림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저 헐렁헐렁 그린 인상에 불과하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 인상파 화가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인상파란 표현은 비꼬려고 만들어진 당시의 비아냥과 조롱의 단어였죠. 당시 인상파 작가들은 그림이 안 팔려서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은요,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별도로 열게 되고요. 세상은 정형화된 어둠의 틀을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 세상에 뿌려주시는 빛의 생명력을 포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15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떠세요? 아까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자크루이 다비드도 기억하시겠지만 모네 기억하실 거고 르누아르 기억하실 거고 에드가 드가 기억하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 또 미술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도 저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똑같은 관습처럼 굳어진 폭염의 이 여름 한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시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여러분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벌써부터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이렇게 화가들의 작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파라는 표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 당시 그 프랑스에서 비아냥과 조롱의 단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인상파 작가들, 어찌 보면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정말 기존의 살롱전에서는 도저히 이게 작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별도로 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점점 인정받게 되고 정말 15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였던 그 인상파 작가들은 미술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거장들로 기억되고 있고요. 오늘 그 작품들을 여러분에게 오프닝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은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늘 예상하는 그 폭염의 여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에요. 늘 있는 여름 휴가의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이 관습처럼 굳어진 한 주간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찾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만의 시원하고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여름의 한날이 되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보던 방식, 늘 생각하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감사와 은혜의 빛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나만의 생각이란 익숙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새로운 생명의 빛 아래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다가오잖아요. 은혜의 명작이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예, 요즘은 뭐 햇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햇살 싫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시원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일상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 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출근 중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담대하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시작하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송할 텐데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빛의 사자들이여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 힘차게 찬송하십니까? 너무 좋으시죠? 3462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고요. 4620-3905-3239-7608님 와 오늘 찬양으로 화루를 시작하니 감사 감사 3239 점점 뜨거워져가는 이 시간을 그보다 더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하니 늘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는 일.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 모든 행동이 늦어지니 당연히 걷는 일도 느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 안에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그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요양기관이 있는 도로 주변의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을 늘리는 사업이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당 1m로 계산한 21m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기존 시간보다 약 3초의 시간을 더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1초, 2초, 3초.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게 훅 지나가는 평범한 순간이지만 어떨 때 3초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흔히들 하나, 둘, 셋 하며 상대에게 준비 시간이 되어주는 고마운 3초이기도 하고요. 우는 아이 달래며 하나, 둘, 셋의 시간을 따지기도 했던 경험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미디어 사업에서도 이 3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3초의 짧은 시간은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 두기 위한 강렬한 이미지나 문구, 시각적 효과 등의 전략이 집중되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노크한 후 문 앞에 잠시 서 있는 매너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놓쳤던 안타까운 경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유모차가 타고 내릴 동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커피 마시기 전 향을 먼저 느껴보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을 전하거나 답해야 할 때 팽팽한 줄로 이어진 긴장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심호흡을 하며 잠시 몸에 쌓인 피로를 푸는 데 걸리는 건강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3초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짧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늘 전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을 뒤덮으시는 주의 은혜도 이 3초의 사랑 안에 있겠지요. 엇나가는 생각도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우리도 삶에서 이 배려, 3초의 사랑을 쌓아가기를 약속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 오늘 오프닝에 제가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꽉 막힌 생각의 관습의 틀을 깨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하나 둘 셋 그 3초의 감동 여러분 이 3초 여러분 어떠셔요? 이 3초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배려를 생각할 수 있고 잘 계시나 생각할 수 있고 전화해 볼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이 복된 월요일 3초의 생각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둘째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생기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을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냥 7월 27일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이 그냥 관습처럼 굳어진 하루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덥고 또 지치고, 하지만 생명의 빛을 찾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또 응원해 주시고 3초의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또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도 보시면서 그 마음의 묵상들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외국은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2001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등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죠. 미국의 경우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을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등 모든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남는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과 잘 만든 짝퉁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땐 디자인도 똑같고 또 심지어 가죽의 느낌이나 바느질까지 완벽하게 비슷해서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 가방이 젖거나 또 세월이 흘러 수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짝퉁은 비에 젖으면 금세 가죽이 울고 실밥이 터져버리지만 진짜 명품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수록 오히려 그 고유한 멋과 가치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쉽게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본질과 내공은 결코 카피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많은 양과 소 그리고 화려한 장막을 가진 대단한 재력가들이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성공한 명품 인생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었고요. 롯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막과 재물뿐이었습니다. 결국 눈앞의 이익과 화려함만 쫓던 롯의 삶은 바람에 날아가는 껍데기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도 간혹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짝퉁 같은 성공에 눈이 갈 때가 있는데요. 진짜 명품 인생은 눈에 보이는 뭐 재산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키모키모킴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옥탑방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명품과 짝퉁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들으시며 나도 요즘 겉으로 보이는 성과나 또 타인의 시선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었나 돌아보신 분들 계시죠?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의 유혹이나 또 빠른 계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성경 속 롯도 그랬죠. 눈으로 보기엔 당장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평야를 망설임 없이 선택했죠. 눈앞의 이익과 화려함, 즉 장막만 챙기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는데요. 집안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믿음의 제단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삶의 거친 풍랑을 견뎌내고 진짜 명품 인생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은 바로 그 제단을 지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눈앞에 이해타산이나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제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계산보다 믿음의 눈을 먼저 들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자, 오늘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가인데요. 찬송 후에 찬송가 이야기까지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깊은 영감이나 위대한 작품이 멋진 풍경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명작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1912년 미국의 찬송가 작곡가 오스틴 마일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날 마일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어두운 지하실 인화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라곤 겨우 들어오는 그 적막한 공간에서 그는 평소처럼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가 읽어나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새벽녘의 정원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가던 그 순간 마일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의 벽은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 이슬이 촉촉히 젖은 새벽 정원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마리아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빈 무덤만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정원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이 거룩한 상상을 마친 마일스는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산에 있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일스가 앉아있던 어둡고 막막한 지하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던 마리아의 새벽녘처럼 차갑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슬 맺힌 장미꽃 같은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타인의 신앙이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영혼의 정원입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주님과 나만의 사랑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만끽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흐르는 연주 찬송 묵상하시면서 필사해보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시면서 마음에 꼭 그 은혜를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연주 찬송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답을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그 면도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넓고 광대한 것을 우리가 다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했는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에서 시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삶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권세,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서 읽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이 정죄함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이 정죄함을 이해하려면 이 정죄함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돼요. 정죄함의 반대말은 칭의예요. 뭐라고요? 칭의. 칭의가 뭐죠?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바르게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바르게 정말로 믿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 0%입니다. 전혀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100%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뒤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었고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이 죄의 영향력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시는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완전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함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인성, 그분의 육신 위에다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가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을 따라 살고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관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이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신분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 내 육신을 복종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줄임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1차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확신해야 될까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 나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도 믿지 마십시오. 주로 이런 말들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너같이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진짜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도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설교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인 내가 다시 육의 사람으로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인 내가, 신분이 바뀐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내 육신의 안락함을 쫓기만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의 모습이 육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나는 영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의 모습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국적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한국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미국 친구들과 늘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10년씩 예. 내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노는 사람들은 그 미국인 친구들, 미국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분명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나의 모든 삶의 태도는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육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신분은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다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오늘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뜻입니다.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을 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생기는 놀라운 그 변화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또한 얘기했던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을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예,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고 돈 많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땅에 속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자 앞에 섰을 때 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건강하고 좀 돈 있고 좀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 한 70, 80살 때까지 그 정도 복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에 속한 복, 영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해요. 신령한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복을,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과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울리지 마세요. 주눅들지도 마세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 뭔지 알아 너가? 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예. 주눅들지 말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정죄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의 구원은 확신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가서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기업은 무엇과 연관이 깊은가 하면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는다, 이어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분명히 여러분 나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음. 나음 속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할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의 약을 여러분이 복용할 때도 오늘 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해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질병도 그분이 가져가셨음을, 그분 안에서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이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

0: 1절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 질병의 치유, 약함의 치유를 받았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약하다고, 왜 우리는 넘어진다고, 왜 우리는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맨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이 습관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되도록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모습으로,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을 자꾸만 하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 관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해야 돼요.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이 나의 삶이 된다. 나는 치유되며 나는 살아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셨던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너는 광천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너 혹시 광천교회 성도들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겨우 호흡만 숨만 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너가 오늘 만들어가고 있냐? 아니면 정말로 넘치는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42km 더 거뜬하게 뛰는 그런 마라톤 선수처럼 너가 광천교회 성도들 그렇게 오늘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었던 말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뛰고 달리고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권세가 있고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이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 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며칠 전 여름 수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서 마음껏 춤을 추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모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밀려오던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구나. 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아이들을 맞이한 교사 선생님들, 또 섬김이들, 청년들, 그리고 교역자의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애쓴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교회는 해마다 여름이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합니다.